0: 감사합니다.
1: 신바포 한 박스.
2: 오케이.
3: Please wait for a moment.
2: Okay, thank you very much.